0: 내 비옷가다 비옷가다 하이다
1: 애다어 애다
2: 보라 나이 구르 구르다
0: 로바라고 까만 차례를 비옷 팔에서 머가리 번에서 키워 바라게 했어
1: 또 질리게 라키아를 하이서 너 버스야르다
0: 나도
2: 사지
0: 로파를
2: 꼬라 사지
0: 안 보니
1: 아무도
2: 검고
0: 오라 안 본다 진짜 이날부터 로파이 만나니 아세이 미쳐서 바로 됐다 이래 캘리
2: 캘리 와다
0: 캘리
2: 와다 캘리 와다 캘리 와다 캘리 와다 캘리
0: 와다 캘리 와다 캘리 와다
1: गर्दै बस्ने भए त ठीक छ
2: जिते भने गर्दै नि राजी छ नत्र तानेर लानियो
0: म त आदिले बरु फिनाला हराउन छुट्टी हराए लान्नु म त
1: को जान्छ र त्यस भन्ने नि